0: 머리는 하나만 인력세운 몬스터 아또한는 언프리 리아 알리 어
1: Sporvognen med Liselotte Krogager.